참 연합전이 이 고마스티가 또 간사 자사스고 이 고마스티가 또 이거 넉박가 일아풋 그닉슈키 간스풋루 오글슈크 빈나흐트고